0: 이 사람 개수로 야리 못 봤니요? 아, 따라! 이 사람은!
1: 어머.
2: 괜찮은.
1: 아공 바빠?
2: 나스 바빠니 뭐?
1: 오, 크리스. 보통 누나 나통 아동 패러 소디아카 이스트릭토 그이너스 바빠, 위?
2: 비타비타, 나가 반대고. 가이 나가 띵 혹시 바빠니 뭐?
1: 아, 시기 크리스. 바이.
2: 바이.
0: 이 사람!
1: 뭐가, 어이? 시키 줄.
0: 따라!
1: 쯔만!
0: 따라, 왜 그래?
1: 쯔만, 어이! 쯔 또요!
0: 아무리 힘이 불타한, 따라! 괜찮을까, 오빠님 옷은?
1: 오만 꼴!
0: 무슨 와, 맥 술라고.
1: 어이, 넌 쓸까, 어이!
0: 이렇게 눈 먹고, 아무리 힘이! 나 그래.
1: 아블리는 아니.
0: 어.
1: 난 리꼬르만 굳고, 아꼬라.
0: 내가 밭에 이렇게 공을 누나 가게 쏠 때.
1: 뭔 것?
0: 아, 미안해, 왜?
1: 에, 미술 뭔 것 그리는지 만요, 꽃.
0: 아, 왜? 후보 앙티부옥 몽라워스.
1: 가반타이가?
0: 가반타이. 마웅파이 무술란타니 이가요나.
1: 어,
0: 아, 앙, 앙이 몽 꽃은 모락 나눗록 돌리산. 앙, 앙아이 에닝 모락 나눗록 돌리산 키니. 아, 아, 아, 아,
1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